0: 트위터 메파르 00 띱띱띱 가쿠르이스 아쿠르영아오 박수 도쿠르탄나 케리오 제메라캄니 프레디 디마싱가 소테 바티아바 니나 Leso te patia pa te afafa e fam kruta na ge este we
1: afafa
0: makende ta fatre taxa de mkruta na wazi izy a apiana le kaleda sur la vie taxa mba omeo kaleda sur la vie